0: 여의도부터 여의도도 강남이지. 여의도도 지금 개발했고 그다음에 이제 압구정도 다 농촌이잖아.
1: 50년 전 여의도는 강남이 아니고 여의도. 여의도
0: 현충로 개발에 필요한 굴지 조달을 위해 압구정동이 강남 개발의 이제 적이었지. 제일 처음에 그 약간 상징적 압구정동에서 막 시인이 뭐지? 옥수동에서 압구정동을 바라보는 그 유화 시인의 그런 뭐 시부터 해서 압구정의 소위 말하는 그 무슨 조 우리 무슨 말하자면 젊은 세대들 우리 때 막 이름 붙였잖아. 압구정동.
1: 오렌지족.
0: 오렌지족 맞다 맞다.
2: is made